0: 대사.
1: 하루노군, 돌이카에서의 도노가.
0: 도중 기준이 아이마시다. 야츠라 도모데 니가시마시다. 대사, 아노혼노호와 奪われてしまいましたが, 最高のものはまだシール集団に隠されてはいるはずです。この件は私にお任せください。